0: 나는 저걸 시켜 봅니다.
1: 그래야 연필을 가라앉히나. 우리들 주의력을 분산させる 자매니. 크로마가 대가이. 메다스. 텐시 화나라네. 소가.
2: 가이!
3: 하이.
2: それとのうちに剣も張れ。俺たちの目標は車ではない。ヤンフェイだ。